0: 싸우 모호지다 서럿한 것부터 왜 멀마튼 것 속들이 아주 어른 날에 가기 보면 그렇지 아차 두 명 뒤에 두 마리 뒤에 바꾸다 버리자 보단 그럼
1: 뭐 버리자 뭐 버리자 자리 몇 번은 뭐 어디 시
0: 헌우만 두 마리 바꾸다 루퍼 뒤에